슬라이, 크리스토퍼, 벙거, 야 제나, 야미야 텔레만, 아 bigger than this, love it, Prince Allah said that. Yeah, big up on our original, Rastafari, Selassie.